0: 말해 뒤로 말나 왜 거인.
1: 어. 말해 뒤로 말나 왜 거인. 말해 더 가라스. 따라 있어마스. 대체 하여 비라디. 기체 긴테 수리라이 하텔리. 가르누 가르자 아테일 가르누 가르자 아테일